대 천왕지 왕인왕후 요순후탕문무주공 공맹안정 대승현은 타격 없어 풍하시며 어디에도다 진시왕은 만리장성 멀리 쌓고 아방국 높이 올라 장생불사를 허작더니 사는 혼이 되니

0: Engumi taryong to his own hegum accompaniment. The word engumi in the title refers to the hegum.
1: Engumi,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물렁나 아이가 물렁나 대담은 잘했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전국 헌명은 이대전에 일평생을 사시자니 어디 아니 출입들을 하십니까? 상봉 일경은 불법 만제 환제위설 삼재의 반란 우한 일정 걱정 근심 쉬모라다 누구 힘도 기

고개로 날만 여유게 강한도다 건강산이 1만 2천 명 8만 구암사 6염사 법당이다 7등단을 모아놓고 팔자 없는 아들 딸을 낳달라고 석달 열흘 백일 산길 불고을 말고 박원객기 팽이 신은 한산

한명은니다 전에 일평생을 사시다 하니 어디 아니 출입들을 하십니까? 상봉 일경은 불법 만제 관제비설 삼재 반란 우한일령 걱정 근심 쉬모라.